휴진동 네바 하정 몽보예바 희진미 제 자당가 쟁우 쟁결래자 도지라 대비 휴진 가데 손이 휴비 두치 지지띠 도동다 탈라 따구체 도공가 치체 지지지니 제 칸콩용 사문이라 쳇냥장 탄주 자당가 쟁우 쟁결래자 도지 체자 겐남자 나자동 나는 팀상라 휴진 티치 치처치외 제친나 팀전 리조르 제공랑기 타가가자 제터 통세바동 나여 수발레 나는 팀상자 체닝 띵켜라 휴진 조세 타라 도지 마쟁년제 년데라 저가라 토와 자동가 라이티나 젠저동 진제 띵세외 주차 제터 통세베 왠종 샤킨라 네바처미 고베 젠드베 깜처라 타우나 힌제 카셰도 요나 거츠 가르치자 휴샤라 휴진 조세바 마지 타조 청지 처절자 가시 중 제토르 동세 추 인샤네 사마수지 차농가 처제동 라바라다 나남 팀상 제토르 송알레 동차동 차 잔도도 제르네 따지라 바치조아동 건가라 따지 전윤데레 차 철토위 년도 몽보예바디에나 차 철토위 니다송 요나 년공 자통라 나야 제조바 디카라 차설때 닌서 산지 지마터 발레 동초 농가 나노 팀섬자 같이 토터발레 도지 윤제 체자 난롱가 휴진 테바리 대다원 네철라 두두 냔상라 자제 자치 띵지 용자라 도지 지구 가디에 도지 제베 윤제 니가 지청 연체 차설 마르법이 소초 지구라 데레이 도동더 도체 제주 라정거지 두 잡발레 동초 저가르동 겐담자 나자 수제 누치 제마동 동초가 치마르 제 제마르 송알레 초가 같이 젠토르노와레

조 남초 향나 랑코나 되가 미츠니 나소 제주 미비 고르신쇼 랑코나 되가 미츠니 나소 제나 미즈의 데타다 덴자니가 뇌치 차킨유 디진친나 랑콘 로시 시비가 동고 주바당 다도 동와 조스 동와 카카바소 시가 미 짐바 서위 안초오 가데 로버드 니처 템바이나 히조 뉴비 게티니도 양다비 단가당 최바 시토미 왠자 미즈니 안소 제바당 야나 니도 로비가스 닌카 치치 머치 닌텐치 샤타 베타 차와시 yin a lang kong zhu xue xi bi ga su zhang gu qi wi ga de mi zu bu yun xin zhang gu qi wi le bi cha za rin kun xin ni gu na wa dang zi tong lang ba xie mi lang ba na wa wo wa su ji ni da tian qi yu bi lang kong na du ga mi zu ni nga su jia cha ju mi bi zhin gu xi jin yin zhu wu nam cu gong se ba di na lang kong na du ga mi zu ni nga su jia ju mi bi gu di shi

0: 나눠 제비니래 당아주 파주 기지체도 잠발에 인지민이 접수 제구야지 그러나 신아주 교육 나눠 제비니래 다지 지가 춘체메자 미니 돈브르다세다 아니 지 만마체라 다고마제나 지지 올라와 제수용세다 샤수 츠마 캅질레 니수 츠마 린터메세다 부지 간다자 기제디 세단야 부르지 마중비나 미 바로 볼에티 베디 즈드브제베기 강이 시부스도에 되고도 베디 아니 소인데 잠발에 아니 나리 인베네 지 계제대서 시에도 잠발에 서서 세세 제구야 직다 탑대 실업 예배권이 직 시에구야다 계진부의 손자 아니 아주 다 김상로 없어서야 되대 파마 약부 제거다 부추이 장부 제거다 뒤지고 멤버 제제 아니야 딜이야 박비기 탑시지 다 라린 땅 쳐줘기 이제 탑시지 요르베슬럽지 아니 간속이 든데 세일 잠발에 가서 된데 이게 시투글 빈세 되나 아니 그러한 기타 탑시 실업지 럽도가 어디 좋은 안 좋은 지 조회 난 바지 비전 다 토비나 오늘 야부지 팬 토부 도와 삼지 하는 것도 진정 없소기 지체다 작지 어디 골마지 냠슈 집질
1: 제라 현티게 돌린스네 달라린 던지 제 토비나 신앙 탐지 자히바 제가 된거 가장들라 신앙 차히바 용세 던지 좀도라
0: 나주 시팅을 남리스야 디나래다 아 당봉은 좀 미핀즈바 더 쯔버셔게 유시요레스 그라드네지 답셔셔 유시시디야 다 당부대 가르지는 잠발이야 미핀즈지 도와다야 소리지 다 나은는 입에다 지게 다 미츠북을 찍대라 세저로
1: 제 사티
0: 날아오네 요요야 알라 제제라 제제 제한다 미츠 아질 찍대다 세다로 미츠 좋아 찍대라 아니래 디 기던다리 양아 좀 쯔버셔 주요자 되는 안저 야지게 간다 제게 돈다 춘춘지리아 밀리아 샤무요아 저러봐 그렇게 자자가 저 리친에 속고 있지 나 제일 렙자샤바 근데 괜찮아 두가게 계속 카두는지 띵도세다 기긴야 고체 말해서 럽이나 카두 소스게 신지 솔직 제버봐 나 제일 리비데 덩으리들 이내리 카두 나 기긴 두부임지 켜고 말다 미 두부임게 켜고 말봐 이내리 가서 남주 망부지 급수야 알바 가서 개개인인데 파마인인데 부족이 재단지 노인들 잠발에 된다 디 노스 말라마 제제 그도 미그로나 버리
2: 미실이야 탁주 제야 되지
0: 근데 지대 자마양 아주 직 자리 교수 쪽을 살았다 근데 미세 디 가 초하죽 지부죠 나주 소소 샘기 뭐지 저러와
1: 라서 아
0: 드링아 뭐지 교자 베디 그래서 해서
2: 제가 네 신가라 개카제
0: 그도 미래 칸디다 저러와 오지 이제 아 이내네 나주 시중 라블리나 제비나 수수 수수기 촌나 끼마기데 가바 투디어스나 수수기 샘나 상담당 투디어스 아니 끼마기 원래 이제 소소랑랑 레디어스 이내네 가족이 장아제 끼쪽이 돌나 아야 지기 자르기
2: 시로
0: 어 드리지지 간다 디나로야 알레 투롱기 계제 가르가르가르 요르스 민세야 디나로 시비디 난조 미신다 까다야디 미생아도 던데 토림놈들이 게지데 좀 뒤촌나 숙침시고도 다 보고조에 짐시짐시야 철철 주도 잠발이야 라라소서 렛츠 왕제 유베 게저와지 겹데고도 안티급서 단데기 파만남베기 베다 까당게지 카바츠키죠 그러봐 가발에 줘 먹었다 알름 안디 까당지 대비는 인 오네지는 보고 있는 뭐 집시고 차도도 와 손자 아니지게 야 까당야다 대수지 아니 간다 디나 제브네 지 크도 던다 춘주르 데지 미신의 신제제보다 도당바 미신달 까당바 아니 소소 메기부데 크도 미신달바 그지 유야지 메베 디즈디기 아니 가지 남주 출롱에 시비 차대기 그래서
1: 제라 대연설에
2: 진짜 지송도가 진짜 미파주 직 도당야디 던도 가나주 파모 있는 망부지기 수수부거든냐자 미파주 대기 해야 싶지지요로 나서 신주고 되어 된제 진유 다 속에 군사스레 된제라야지 디즈쇼니르스케베나 아니간저 총부예유도와 지신군나스도 암네라 안도바 조조가사 데데 조그르발 안다다간저 콘트라트마치도 셰라제 조그리 셰탄체 주테자마 아니간저 아베가스 미스테라 암네라 제 조고 좀도 이케 니제 높죠 마세체 닝르 주고 메르스 제도가 디친네 도다메 마세 니네 미퍼죠 도다스데레야 스메나레야 지금 신기 군지스리그도가 되게 원데 지제다 나한테 봐 가르세기 사든지 리그도가 지상 코 파맹 원데 차잖아 내가 부고야래야 준야스 나민도 야고 조유이기리 데다 다 또 내세나 보고 심나스네 자 염난 퍼져 됐으나 더 그나 호슈기 갈라 간점 스티제 지 현승칸 다샤요 현승칸게 내도 망부로 봐 이제 원데 차잖아 야코 지 강연지 수고 유스리 오 이제 용동하라 도다야 되나
0: 소 로디티 크라나레 딜리지토 기시 소소 교동기 초하시 견되나 미신다 도와 마스톤세
2: 어떻게
0: 보면 되죠? 나 저번에 이제 베베 담배 날 텐데도 찐되나 말도 돈되나 야

0: ཁྱི ཕྱད མམ གསི ཁྱི ཁྱི ngarangke ji yang ta se de rang de ji mi jen ba la de su su ge pe ji ya be na su su de nyang do yon be ta su su cho ba ke mi na cha cho ba de la de da mi cho cho ba ke ri ji mi do ga zo cho ba se de kun zo nya ja ya so la da yang su su ge ji ji su zong no da la so ba la o de da da mi zo ge lo ju se ge mi do se ha la se ma su su chun chu ge la chen zang lo su ge ri ji nya na su su ge rang ge ge to ne de ya be na do be na mi ka se za ma do de la xin je ma to bu je da de la ji ye wan da de do bu ren ge de ne ma jin do san Sosola, Sanotan, Yonhuja, Yinaya, Mi Pechua, Chinsan Loso, Gandajin, and Sano Shambina, Sosola, Loso, Tendrikuni, and Sosoke, Putu, and Loso, Tendriki Jabina. They call Juni Co and the Co Duke Zawana Yiji. Chandra will
1: say,
2: Tendrik, and so did in Javina, that so now do Tatanan so Jari Langaki, see your school, and the Dida Dagji, that Kurangi Javina, Dambudi. 대십지 그래서 미신달의 신지지 유어 말이에요. 아니 배자신의 단대 급수입니다. 이 공도 쉽나 이제 계속 나 까만가 제례요나 장주가게 딩도나 까만가 제례소는나 대단한 의리에요. 대단한 의리 안 럽이나 내 오늘 제례되는 게 캘링으로 봐. 디메임지지 크도 신지지지 딩도나 미두부레스는나 디 신지 자르고 요래스. 아니 안 좋은 남주 초에 나라에 망치지 だ、だし、まんじゃぶじ、新規じゃんじゃんとの重要です。別にあの、なんたちローンでちゃんばで、ぶぐじかばてじでどな。たらにまか。じゃば、かばてじでにんべ。じゃば、ランロブじゅんちえちにんべ。ぶぐきょれるどぐじらじでびな。で、新規ちゃるどわ。で、ランちえびな。ぶらたんぎちゅじょんあばねたんでちゅじょちゅごまでちゅじょちきたたち、かばてじでそう。だちらんかばじましゃんで。かなぞてしぶじじるびな。あに mipin tsuki shinei paji roli da yabu jiyon tuku res. Shima to mip pasho di liya kadu shinji ji ji danda di wangi midi dugu re da dine ji labdi zambali ane pasho ki lamsang goksung ji res. Dindo rang gena dugu ji labdi zambali ane lamsang karikogu o da nga gigen da dugu res ji ji lamsang ta ji su da dine labdi zambali nge pa len ca da guji ma giam na jiba nga ngone gigen dugu ji cha su gari da shio tuku rwa she zan dangbu di yin jimi ni 대십제벌의 신지지교 말이죠. 전다 가림부터 사자 안대지리야, 두주 안대지리야, 지난 게 전다 안대지 제시하스 디바 당부터 세부질라 그래서 전다 딜 러브 맛도 비 전다 딜 때인지 미야구리다 두구리다 되는지지 디간에 믹스 대바스를 지금 맞아서 당부 어디래지.
1: 세상 디다네 직대 할애미 지금 보고 좀 바래다 강에 망고 되게로 와 소소게게 이야 미랍자래야 야골로스 겨드네 소소구가래야 로스게 yaw tu bus ding me du gala ne ya din je gala ya chi bu gu din je zo chi di sam ba nge lo te ste wi di gan di si ta zheng me guan jiao shi du wa ta chang chu ge ji qun dong zu ma re din je jin la ya wo din ya ne di zha bu chi du ge ran dan xin ji sa ma chi sun ban xi ane bu sa de jun du zan ba din je ji guo ma de su du ga ko bu ta pa chu chi kap de se la ya na su su pe ge 슈기 진시게 염나 파메지 왕차도 비주시 제부고야 디 마치 리치스 데 슈 타부든 제 제위나 안 보고 스메나라 지금 신이 딜레 용그리스 퍼줘려야 주불어야 스마르에 다시 안 하서 북디 주불 십지 로기스 용그르바 디제 리그리스 다 보고 대 결의 독자 도슬러비나 안코 차와 시토 내용 우리 직사대 땅아 독자 레스기에 독자 체섬서 야면은 지금 맨날이 딱 비가 도자리스 게 소소 야고 임바 자주 쳤어. 자주 쳤어도 부디 미심발이야 벨레 줘야다 라소고 딱 하나 어딘지 돈이 준거여 그래서 그래서도 아니 지금은 자샤나 아니 다 다시 밤에 나 어디에서 이게 딜레 차에 렌즈 넣었어서 딱 하나 주는 이나 부디 같이 넣었을 게 없네. 저는 핸드폰도 또 두고 있었는데 직능 주 어딘지 지기 가능하래 숨네 용금 핸드 좀서 지 용기 세상 보고서 진도 좀 봐. 염나 직 직조로 무슨 위네 직조 직담데 밤에 되게 된 게 뭐임지 염도 야래야 카다라고 지 보고다 저랭지 디토랑니 근데 제가 정제로 주고 있나 주조 그냥 가 봐티가 가 봐라 붙다니 염도 저랭지 직조도 무슨 내 된 게 수 된 게 수 차스나 아니 코 인지민지 지수 야고 지고 지제 속도가 아니 진짜 뭐 정도 좀 봐. 밤에 오늘 자신의 비기 딱딱 지송 좀 두고 이번에 보고 돈에 지송 좀 두고 근데 람사 이게 바로 용구로 맞아서 아니 어딘데 이제 용구 유자 보고 오늘 지금 밤에 지금 축적 보고는 준비네 내가부터 준비도 그랬길래 치즈 주나 아니 보고 되냐 지금 좀 어딘데 쓰고 유서래
0: 어딘데
1: 제도
0: 대제라
3: Tenenka limun de rinin china gin gazon de chita gin tinzi doji la nin do nyang do hin ti jian lan le xi na xin nan tan ji zha xi ba yong xi yu ge xi ni limun xi ge ye bi qi ji men ti de lin chi xin ban ga si xi
0: ta du mi jian ba la ji nian la ta ji jian me ba la
2: 타지 다야면은 미소수기 계진다는 말 봐. 부카시 셰단카 부카시 류제키 봐. 카시 양밀 삼시제도 부카시 레근 준보. 아니 카시 양 담실을 해 봐. 간다 미소수수 제주주로 봐. 대만을 이제 카도 알롭존 야고 인데 카동아 저 신제제 보고 야지. 롭존 야고 맵티 카도 신제제 보고 두고.
0: 때네
2: 지제네 저 아니 보고 저래. 아니 신제 제 잡으시고 아니 간다 되네 망아 저 깨지티 제야 그러게. 아니 참제셔요. 어.
0: 대제라 다다자카 로소 게 시죽 토네 갈리갈리다 자체바 차자 첨보제데 지 류자 야보제야 요주 차상고 게 튜모게 초체데라 다야다다 다츠 데칼라 슈야긴가 아 데만도 응마네나 체크소나 이제 던제제나 안 보고 망보제라 응어서 데 통지다 만지가서 코란라 이치에서만자 뽑아내비티체 된데라 냐자제 지난 가양 좋은 거 말했어. 지난 두부 레스에서는 아니 그런 그 맛이 그 잼바게 괜찮던데 연주다. 책 소문은 이제 루자 라소 받던데 이제 샤도 라소 받는 사변 다분다 지이나.
1: 저
0: 자고 차도
2: 이제. 안 드네. 저기 다 시통 라블리 지도 잡았다. 뭐디 대십 제발에 신지 지요 말했어. 님버디 아니 가서 건도 넘는 지 촌나세지. 안주기 수수기 춘난 가리긴부터 봐 세블 랩톱 거래스 된다 답이 제잖아 등기 앞에게 까망아지 제리 차샤 제리도 좀 말이야 딩도 지나 까망아 제리자 그나 신다든 년에 레자소 근데 등대지도 좀 말이야 나 춘난 가리지도 좀 말이야 라기 된다 되다 개침 보지 마 집에 왕기 나 지금 남자시부지 랑주 니니 샘시부지 교주 자 저러 봐 수수기 샘나기 인지미니 춘난디 봐 인지미지 랩톱 거래스 부부지 니미지 까망아게 가바데지 대위비는 먼저 파마징위비는 아니 망다시부지 라유구로 와 존나디 시지 계심을 해서 봐 세탁주지 봐 냅둬야 돼 불안 주주 찍지 베디 가바데지 대소 근데지 통원에 잠을 아마 세난 게 남다시부지도 좋아 아마 랑기 믹드 토라치면서 베디 남다시부지도 불안 베디 미츠그로 안데 토라치면서 남다시부지도 섭지 간다 샘난기 용솔티 인지민이 봐 세부지 유튜브 거래스 믹세 만조다 중국 나와 재미나다 야무나 만조 비리 남고 재미나 수준기 왕기 미망고지 마 꿈지대대 그 손나도 봐 럽싱이 요 말했어 럽토구 요 말했어 믹세 난기 아마소 진비나 소소다 난기 디치도 깔레 돈나 다르베 제브데르 세날 강에 디르 리부 강에 디르 이네네 망고지 급설레 베티 우주지 제가 검지대지 어 아니 니미직 배디 지금 매배 배디 당체제 리더즈 매배 디마지 바돌 배디 저기 전화 말하지대 아니 말하베나 미신다게 하마고 언제지대 잠발이야 간다 간속이 촌나데 시야데 뱀스비 개침부지 이내는 아주 망치 급수로 야 니니레 층이 비주다는 디그도 촌나데 말하지제 배디 강르지지대 그래서 배자자베 나 아주 자창비 저지 니비나 문에제나 다들이 잔주리 니 아지 소지미네 제와가르지 게데요르스 잠발이야 다수 주죠 이내 김자나 냠도 되지 대학을 와르지 겹도 여러 봐 계속 남아 대비는 문의직 좀이 그냥 소리 직다 이렇게 전화지 링이 그러 봐 근데 링이 정말 뒤 전화지 뒤 전화에 대해 정말 아니 전화도 봐 세벌 없지 랑 딱 바르지 전주 레이트가 실로 쇼 친비나 나 문의 김자한테 나 미치게 힘을 썼다 좀이 그냥 근데 깔이 집질 레이트가 도스 딜라 그래서 이내는 아주 망부지 그 소리야 전화한테 말 없지 그도 강르지지 미큐를 두고지
0: 천사야
2: 부정금인데 yan tiki yang zo beti jari shibu shu yung deyo rizu.
0: Tere la, ten nganzu ke jitang pepe ke kecha jinalo la deyo mara zueba lecha kadu cheo me se re ta, zueba lecha gewa cheo me se re. Yina yang kasi deka zueba de ta nganzu tata se ya ke zueba de ni chung zang zhaga mindu. Kanda yasana deka zueba de ji nganzu jake tong ni xie na xin gan qing yue se ji me me. Ten deka zueba de yina zama yung su ke ji hyun zhuwa. Yang de la kan la ta bu ji ji le lu de me me ba. Ji ma ji ten deka jia qin bu ji ke shubun ba ba ji mbayak tu su yo mara ba. Mbayak ten deka ji yo mara. Ta ji yo na o ka yo ma ri. Ta nganzu ke mi si me de an zhe zhe su le yina. Ji de chue jing wang ki kan zhe yina ju ko la kong chong nga jia. Temu la soba yore, tate kuk temu wang tari keche tende xie sosa, la soba ke toni, ane soso ke pajo de la, yanga nyingi da jini zueba de gong tuwe na, tate ngon su zueba re dowa. Ine yanga nso tingsan ke zuegong sebe chi, tere nge ke zuegong. Ima jela nge ke, te ase ya sulu. Tende che ke sanu che ke na, tate zuegong ngon sun rogo yo marewa. Te mando yanga nso me mambu che ke, nga nso peo ke nong la, ji yara xue zang te zueba gong ya te marewe. Ta te la, yang xia pa keche xie ya tang, kun lang sa, tende xie ya yo marewa. Yang tingi paru la, nga nso ji yang gawa chi yung gu dowa. Ina yang, te ke zuegong sebe te la, yang kuwa ten, tang xin je ya gu ji goyo sa re. Mambuche tubu yo sare cha. Me kashi hii ka nrenri la gabu meba hii ka ta. Kashi la pen nrenri gabu. Yina yang nrenri gabu yo bi me kashi la hii ka te la yang soso ko chona jebi ngeba mindu. Kaya se na nga ka nrani mambuche tonyo yo garo pen zu pala. Soso ko chona de. Kanda pomo mambuche ke bu te ke murangke kare sangu dume de la chi nyamchwe se mra are. Tende len chibu ma to soso pe chan chan chala chila nyamdo kunyi chonko gan rugu yo na chala chila gabu xiong na nyala tozu chi o chala te nyingi pun do se a chi xie. Yina ya murang se no kare sang chayar zina kecha te ke toni bu te ke korang la yinji minyi chala te nyo go yo sani. Yina ya bu te ke nyo yo ma re ha go yo ma re. Tende paru ke kunyi langka da san rama jo korang ke tezu chi ngala chi gu mindo sani ane mambuche ka to ba.
2: Ani nyimaji amandi ta ti janga chimta ani janga rudu zamal ani rankale tgarab chutuna ali ta ti pa yu shi che che mar kala so mar le ta an pa chinje kala ma swep ta na ga amaji zago chi kala ma swep ji an jeblo le ya kala pe ge chinje pa ba da pu ge che tga chin do ta ta ri gang ge gong ge zago ti na na kya na ga ame kala so yo mar ba an kya so de kan re tu ga le pu da jo de ge cha da ga da ji de sta xin ne na ga me du yi de nyong ge de si sta ngatsu zatsana jebinele susu sentida susu ki da mitsite pa chikibura jita chi gudwa susu pe shata da jita chi yu meshe mogorji susu zu chi jambura jeudwa ani di ma jebje susu pe dugdang da ma dang dang pe susu le dang je ani ya sena kale kyo yoru ba susu le mi gu gu kyo yori dege chezang le be gu ba de chi e kam do chang do gu yo ma re ro gu nyen do ge je sia gu da gan da susu je sa ma ge le ga chodo je tu yo ma ba di wang ki ani susu ngon ji sem ma gi bu jo cha an di ge su ya le mo ne ji na ne mi pe zu ya chi je bi ni se ne le 코야고지응우에서 내가 야구 시비 시디 잠발이야 지 가르고 그래서 잠발 가고 오지 이러봐 딩저 야구 시고 요서 그러봐 근데 이게 간다 미쳤다는 글루코스야 돼 아니 오늘 지는 전부 린 차상 켈린 되면서 미소스기 주판주 그 똑바인들 야메 낭생 그 똑바인들 디기 만다 왕기 아니 림버리지 오토리지 만다 만다 제제마도 심어도 구코 유협디 차차리지 세상 구코디 인지미 바카세 고뎅한 럭고 그랬어 난 용초 언데지도 그봐 아니 할 구야 가르고도 쓰는 간자던데 자인도가 쉬우나지지 가로니 직되네래 인지미 파조기 최바 제마주지 구코데 샤흐스 발럽시다 그봐
1: 제티 말라 제가 세 코데체
0: 제가라 코마테냐 다레 제가나 자라데
2: Yeah, that's it. 미차장을 그거 때 열어봐. 딜럽도 잠바. 아니 믿음이 맞죠. 삼시 이후야. 다 나이 오늘 지금 미신다 그 딩조야 보지 구구도 세라고지다. 나이 비내래. 그래서 우리 로봇망보다 냠도 참전 진리지 기지지 구구도 세. 남생 기지 받는 구구도 세. 열어봐. 대수 랩이나 아니 믿음이 맞죠. 삼시 용토 그래서도. 간에서 잠바 미인 비주고도 당기려면 이제 그거 유비 차장에서 반직세 열어봐. 다 그만하지 이 되는 말도 뒤도 랩이나 아니 간서 삼시 약 용해리스. 파조들 가세 고대한 지금 랩토비나 뒤 약
0: 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道我不知 Namba Tabo, Yamna, Susu Masala Hondolik, Sanoje, Nawaji, Pitching Angala, Dinuta Sena, and Mozadi, Pitching Mipacho take Julangamba Yananda, Yamna Karingamba Ting, Mix Summer, Nayangambre, the cooking Alan Yogurus, Jute, the Kurangala Gayaki, Sanutela, Nambre Riva, Tele Sanuk Kurangala Tidunka Tundo make. Tomaka change as a chile, telangambrella, jutelangambre, Yinaya, Nick take a day round the new dancers of a young gay numberte, chulola, magin to temba. Then they take an hour to change it. The Yinaya didn't remindo. They can see rank they say to Yina, Chini Baroque, Tenda Mambuchilla, Pinzipala, Toba Sima Goba, Gigilla, G. Samji de Magoba, Gala, Santa, Chubutan de Jinza, take a day and a pachigayas. Yinaya, Mikaruji, Pechajang Araina. Tapi tenreci itu gengkut teka hiego na, ngarang aku oh te teka teh hiebe na, teka jasho ke, korang ke gencei mampu je hakone, ngati tenreci cahba mado, ngelansa tenreci sana, pasi hie tu samari.
2: Tanda ngaco lobi di nari ya, kece sisi di lor, rangi susu liya jambu je uli saja. Ti sisi lor, rangi susu jambu je saja dia, yang korang ke kece cahbe na, ani tiga sito nere ancin je, tangbu te susu susu le tersip je, susu ya ni kareraj kudi duga, cunna kareraj duga, tanda ekap susu liya pece sana. Yubuyebe chona arachita, yamina chalajige gukuyubege chona arre le suna. Yine yan inji minye susu suli ya gukute tuyenje, susu gukute kangsha gureyse. Tena halu chebuna, yine susu susu ki chona dil tuyenje, susu gukute zu haku obche, yine susu susu jambuche, susu gukute zu kangsha, susu nimurishba kiburishi, nawar tuburishi, o ngara ngara chik. Jebi yang asam sahaja jorba, tapi lega ini le suka asam sahaja jorba. Entah ni, nama si teturis.
1: Jena, sebenarnya kita di semua tangan hati nama si cungs. Tapi macam susu terus roce, orang hati dia si kuki sem. Tapi misal dia tuh kaya yo marwa.
2: Rasu,
1: tapi sebenarnya si ni mah mikir pun lili je, tapi mikir pun kongko je susu tu. Di nasi roba. Guru susu tu cikkan sama si gua, yang pasal dia yoni jorba lamsa. Sebenarnya ini macam le guru tu susu kau mah ini macam le susu nebo dengan si nasi lo yang tangguh je susu. Susu nebo awal tu, beri beri atas tu lo ni gua tu. Tadi guru kongki sama susu kau le susu roba.
0: Sebenarnya
1: susu cikku 不的，原来叔叔他俺俩做的时候，那当地引进的鸡养他不起来，晓得，好像开钱不是些什么什么多，什么多，贵不少的，刚差不多一年嘛了，别只得了几个穷命的生意。 신바지 고니 두고 대시로 양겨지 고니 쪽으로 제산 수수 직내 단디 뭐는 문제 세우 좀 뭔가 더 저직 선물이샤 얘는 드린 대충 안에 직 직부 도선사 야 그거 카세 드리 유베가나 진짜 여러 양아라 좀들 잘라디 인지민지기 개침보 개말에 딜이야 권이 저부터 저 여러 그 대지스 매네베닝지도 배치 가려 여러서는 닝지부터 도사디 저게 내가 요습으로 진짜 그거 야지 인지민지 띵에잖아 그 영지도 무슨 내 겨우야 부자도 개침부터 썼어도
0: 수수님
1: 맞다기 되게 좋아 그냥 누블레 계획 그것도 이제 저는 야 수수 강에서 아교로 와
0: 제라 데레라 장어 고마랑 애가 나 로바치 투비 모라라 다지 바제 천사 진네 천사 전네 부고 제제다 다 같이 루제 된자 천나로라 나 소든데 제비 강데레레 다 먹세나 코난다 코란게 초가니 년도 실라 대산도스 하마년도 대만산도스 이나야 가래 열었으나 저거가 아마 되고 부글라 야부지 따로 제거 두었어 다든데나 응고라 망부지 아마 다년도 대바다 저거다 콘조 나는 년도 대베 괜찮 망부지 시에서 대 이내야 야 잘로라 모랑 티 망부지 시에서 야티나 담마 대바다 마지바다 지단가 카츠에다 드르게 요면도 대 이내야 배차잖아 소소니 지워이나 포반다지 이나 드레 마트다 산이 트다서 자나 자 초거 봐 이나 따바라지 드네 아마 쭈로 뒤잠바 수수 세나로 대부 민도 다 야부 제마 손 겐바지 그 베트 손 산세 세나 드네 용고도 사 땡에 간지셀 위 저바 고야 양찬라 개체 같이 용거 봐 수수 그 레단 제민도 산난 미손라이나 망부지 년도 10잡이나 사단도 다 차찬로 지도 되는 제 용거를 봐 근데 찬찬로 제거 여사를 했던 데서 좀 아니 땡에 개요 말이랑 대체 춘추 산로단 저바 고나 슬러비 근데 뭐스나 뭐지 나 소소 소소라 근데 깔레 근데 제 그들 민도사 자 제가 거야 돼 소소로 깔레테 잡아라 산로 찌르고도 어따대레 응네레 대안이 치라 칠로라 빼나스레 나 빼나오 잘로라 한두 달에 데라서 바가 미만부치 텐데 데요 사레자 대간조 그 지다다 그 삐주 장다마도 대양 소소고 레가 토니세나 야 레가 데 르에 마토베제 야 데나 데나 기부 메베제 다 텐데 가서 응네 드링킹한 쪽에 어 힘들게 파주 랄링지야 돼. 근데 배차잖아. 야면은 소소 유튜브는 유. 소소 유니 마드로미나 다땡에 그배 검시 손에 찬도 나랑 도스 지기인스. 파 파주 제비나 아니 배 소소다 권고 근데 거기서나 배차잖아. 칭아니 그 니칸 그때는 고노나야 만주로 러발라 야면은 주도 고통로 라소바다 다땡에 그 창의 총에 망부지 여러 봐. 된소 현재 발라 년은 젠지다 소소 권고 때지 시에토비나 배 어 카세부여서 데마도 녜크세주레 나카세 드링케 데하마고나 녜크잔코 코마라 콘라시에주데 야메나치로페 야메나 아니 제바곤스 어 아니 제바곤나 모라키부민도 아니 녜 데레라베케 지장 코마라나 타시데 뜬토구민도 오네 드링케 신투크 펜츠라린심데 미시럽 뎀바직 펜츠바클레카제단치 지미다펜제와제단 드레진이사레
2: 제장은즈 덴데기 덴다스룬데지 투비나 ni yin jimin yin gan zu yin amad yabur yada duguris kaya malab che yin jimin yin dashib che pechacha na ta gan zu nimaa ki su juin nabab che na ya go man zu gong liya ala go tak tak chik dungz dami ade ki ya di luksui sir yo ma rwa yin ji ane gengo kong zu li luksui di yo ma rwa ane yin di zambar liya ane amara ta gan zu nimaa yin da dandre zi nang cha chen di zu yo bar che mi pin zu yin bila ta sangwa sar da mingsay da nda kens mebi sar jik jik kanda di ngunay jine da mili ya ta zitong di chong tabruwa da ting zang jik tsua yad ge ri pe yun da rignay di zo yad ge zhoyun di zambal ya ane ya mi cha zang liya jik susu ki sangwa sar da susu ki kuyu ra jik gudu gudwa di gui bi kub su liya ane nga zo tu su nang di jik di yin di zambal ama rang tangbu di bugu di zo ya gui kiong di li chen di zambal nga sin di yin di gabudu nga suyo yo mar di ama rang ngay bugu di suyo di zang ngay ama da keba jie me riba ama rang gabu shib ji yue ama rang pen shib ji togu du zi gaya yag da ga xie riba an xie chabi shi wo di ya de shib jie jie yin le ama rang ngang su nye gang ya ju di zama gadi ju nye le go dung min do riba go dung min do ni go di ma dung di zamba li ya nga ra naal di du zamba li pe di gar su de den jia ki chun na di jie min do riba
1: mi shi ma zi gu me we na wa xie gi riba
2: top ka dri jik jie jie an re ji yin bi ka su nga gui gu di gar du zamba li ya ngang su re nami jik re di le yin le nga raan ya cham chan jik 이란들 수술이 왕위 그 구육지 수술 왕위 주지 유니 되도스 시장 디게블로 양 아주 시팅을 린 되나 디블로 디블로디 가서 제와도 그랬어 또 제와디야 카세코 데이바 된다 안 되지자 아마 나 제와 가리스 되자 말이야 아니 그시 네 컴퓨터야 주지 자 말이야 그시 아마 단계 고착탁 스코시 동로지 그러바 나 아주 다 두 님도 신도 자 말이야 denje ngare manjibe mangbuyore amarangke khadunga le brojida ngare inele juju dangi yes chida nga juji thungla lena jebe nele jewa de tu ne jewa de bde memje ene nga ju mangchi je ge ha jewa me bje ji katang yore singe ge la jumna ji je nga ju mixi de za bugu de ande katang de zamba ani jare jewa da re dwa ixe nga ju bugu ju kon jum de ya ya cher cher jum de zamba katang de zamba ani me kibshi bcha me bin zuki ge je de ya bu je yong thong de 송장 나주 제와트엠부 강실에 제와트야 카세 고디 미파루케 두브투베 임비지 이내래 나주 야 제와트엠부 이스티탄 바리아 직자 멤버 근데 지는 디그르베 이내래 심띵네 까당비나 미파조게 메스디탄 바리아 가르소레 남서르는 나죠 루무라도 그랬어 세상 수수께 오늘 제와트엠부에도 까당래도 미파조게 메스디자 메인 랩선 두게 미도 디상비다 오늘 메인 랩선 유비지 Ani cici, ani pa jawa ya bujut ni cici, amaran kodi cik tuh nanti kerja ber, riba. Ani kesi, ame menga canto cungcung kanu komisi tu meja, ani stop kita leh. Kali jauh tu suh tu nih, yo, ani ame kaya mar. Ani kesi jualan ngaji ko nihkan di sana, ni kodi nalon mana jem jemi isu riba. Ani di sana amaran lumba nara cici as, riba. Nih cipal leh sian mata. Sian mata ya, ame menga tu, kau nih ngapai tu isu jari jauh. Nih
0: me pasu, pada cerai ya bu menjo miji ke kejar dah ina, pasi tu.
3: 데링가 리몬더리니 치나 긴가존디 치타 긴티지 도지라니도 냥도 켄티젠라니 시나 신난탄기 자히바 용히 유기치니 리몬 효기 여비 지지에 몬티데 린치 심벌 가스혀
2: 저든 사베자진다 나한테 지금 누구 가봐야 돼다 돈다 개치 주지를 봐 가봐베다 알마 되지 아니 디고서야 아주 다 빼라지 사지라비나 아주 담고 뜨십지 부랑 난리디 바네 지지를 봐 곤다다 등이 주도 개반에 단도 주도 죽지 봐도 주도 숨잔지 배도 가봐야지 대송스 뒤단다 한 거지 뜨십지 가서 통들겨 들어봐 디고서야 아니 나 천하가도서 랑아 아자 지금 내시는 천하가도서도 좀 찍네 남자 십지랑도 쓰바 니네 아니 불안게 마음 보면 제대 근데 자는서 샘제 십지도 숨네 불안게 미대 돌아지면서 찍 미세 다 도움 마 많이 해도 선이야 라지 선이게 된다 돼 어 뒤조드네 치면서 간다 돌뒤지는 아자 그거네 진짜 하는 원의 심콜 십지기 샘 띵네 불안 십지기 이내래 된다 안 되지 아자 남자 십지도 아자로 그거 가도 쓰듯 아마 아자 그제 왈제비나 제 다들 전주송자 소소 전문 제고래들 이내래 전문 제야들 차다 최지 유업지지 소소 아직 주인토바 야보지제 들리지게 좋아지요라 아니 아직 믹세 그거 슉 치슈드 가르쳐서 마음바 불안한 데 두두두 돌아마다 없이 마음바 믹세디 야보지 유학 제와디 집지 깨뜨게 해서 다 그거 띡띡이래서 데려봐 그거 띡띡이래서 데려디 손자 안교로 제와든데 좀 제와디 바 카세 고딩하네 아니 제와 가린데 좀 불안 산주로 쪼인데 잠발 엔년달 추추니 가바데 주세 추추니 데 차비 제리야 아니 가바데 루스진데 루 야메나 아자 제제 롭중 근데 그래 지메 칠시 수는 용도 그에 살지 뭐 된제 지제 가서 림시 림시진데 언제 집 안 넘데 그
0: 염자 네게 거바 담모 넣어샤 거바 담모네 다지 제민도 난 따바레스
2: 오 따바레스
0: 자와제 따바레스 제게 가바데 다요 되자마세 다 담보네 너도
2: 근데 수수수게 사무디 제루야 말 딱바리 절대요 그래서 그래는 아니 신티는 고송 제도 그래서 어 다야 셰셰 고조소
1: 네
2: 팔린 사고 그래서 겨구이 나서서 사무디 코비 마도 된다 타주 제고 사무 삼지에 고 말
0: 찬찬한 원내 드네 용건 콘조 우토베게 난주지 된지 나 따바레지 온 따바레 이제 메다세네 다 소소게 개체텔라 란사코게 글로브레 아 데나 아니 겐지오케 춘조 멘도 산산레지 코그가 쯔그 나와지 란산용네 베체 송아세네 란산양 파텔레 지신 문튜네 게자야 부시에 주메레가 뉘트네네네 다 가다제 찬샤
1: 진짜 근데 그라 디스문나시 지금 미시말라 뜻이치야 이네 아니 자와 대기메 소소 전화 가르중 데도 가르중에 어야 아직 골고 가르도게 아니 아저와 카르톤가 사디 직 차와칭 나래야 차상 로고버지 딘제지지자 시험도 당고한테 뜻이 뭐 충분히나 안타나 자아 시험나시 결탁 받은 제제다 막마 대제 사디 로고르와
2: 딘에
1: 소소 소나마 세브나 아니 어디 아니 자딘데 딘데 치아슬로 네피지 미디야 버조게레 레시 마시겸도 그러 제산디게 뜻이 치하다 안 소소 소나 카세 고대간에 쉬야 고고 카레 이미 아니 제와 다음에 이쪽도 배제 와 가래 이미 뒤에 가서 고대 치제 쉬어야 돼 차상 어디 나라야 차와 찍이 나라야 차상 어제 주고도 와 시험도 다다 숨어나 시리 고대네 찍 뭐 준비나 아니 워대네 제가 둘러자 되고도 와
2: 제라 믹세 디 파스 가면 시에도 좀 말이야 문에지는 국국 돈에 레비나 빈준 된다데 딱 줘야 유나 가로때 되어서 국국도 봐 가서 고대 만주 마음치지 쪼바 집대야 돼 구코 원해지는 차례스 이내에 딜이야 탑도 싫은 만장원 다 탑시 적도 제야 여러 봐 좀 망치지 원해지는 구코 차이는 원해지는 쪼고야 여 말아 봐 차려 봐 구코 차려 봐 이내는 아주 쪼에서도 가봐 두디 것은 구코도 공약이 다 남간 담아도 여러 봐 남가 딜 쪼에도 여러스 원해지는 남가간 쪼고야 여 말아스 배자시는 아주 파만이 그 원해지 왠데 저와 가래 집도 부대다 대당하네 자로야지다 마음바야 부차기로 와게 그리고 차라봐 니네레 야 아마치기 남자 잡으라 직다 직 가 잡으라지나 안 닥바르지 세세 그걸 두루와 아 세세 그걸 제 부부대 세세다 세세다 아야 바바디 직 아 부부대 세세 답 믹세디 상아도 고야 마고르 봐 부부리 세세다나 꿀토르스 엄마바 이 집에 차르다 안디 마보지 고딩이에나 오늘지는 바보다 아미기 그거 차례 니작 부부도 야구 차려지는 이 내내 딱 군인은 로얄 남가로 가르봐 아니 배트야 그래서 배트 남가들 집에 계지 되는 거였어 이 내내 계승한 쪽이 그거디 차인 바 니작 캐래 당연히 니작이 띡띡라지는 부부도 야구 차야 들어봐 어 그래서 근데 이비는 아니 그 니작 다든데 탑시 당겨 봐 랑게 뒤 탑시 당에 탑시 당 니작이 겐키비 내가 봐 스티 세부질로 응 겐키비 내가 있는 아마랑게 세세 당겨래 아니 참자샤 세세 당구리 이내래 급다 뒤 야민의 뒤 내가 근데 지글이야 당한 쪽이 이제 미니 세세 당비야기 된다지 키되고도나 디급수에 세세 당 옆에 봐 아니 신 이라면 저 차장라라라 멍멍멍한다 졸로리야 무슨 아미는 데서 제시나 지금 바로 다 딱바리 성으로 봐 팀에 붙여 봐 근데 봐봐 이내래 지키 때문에 제대로 디자글 없으나 로리야 장중근이 차롱이요 세야지도 배도 캠그랬다 그래서 그걸 캠그랬 친구를 다 지 다게 되게 통제 돼서 책 당해서 망부지 럽디가 열들래 배대를 랑치지 롭좀 지야 맞으면 네가 아유 좋아 아니 아직 문식 시작 돼서 네 지금 이신 거 봐 아니 이제 아니 디끼를 양한 적이 다
0: 타니를 말혼
2: 봐 어 타니를 말혼 아니 야 주도 야 보지지 아니 부국이 디 지다 안데 인데인다 봐 아니 아무랑 계시 롭좀 뒤서 털이야 도나 망우유도 롭좀 털이야 아마랑게 게망스키야 부구 캠야데 드르던게 게망스키고스 간다 주두르지제 인자게 간다 지르바 니네랑 아주 망지지로 그거 캐차이면 직강하시나 오늘은 탑도 잘봐 그거 차이나 이네 그거 차이 인게 이게래 배데 더우차지 봐 안배도 쯔바 줘야 맹교지 깨지데 이네는 오늘 상황에 보시는 그거 차리 자리 잡고 요 말이 게 투불한 거야 요 말이
1: 대신이죠 사디 네 디제스 도가 도체나 아무 대문에 찾으라 아무 담 자다 부고 장화스레 제마제 제조 야 바부티 서 자다 주 빛데 장화 제다 주 직속 제마스 제
2: 근데
1: 부고 미 바베 뒤는 직터 아메 뒤는 직터 공부 해 줘 봐
2: 이제
1: 제사 제 부고 도담 제야사데 담보 임부지라 야 코피게 장화 구요게 해서 유치 담사 담타 루사서 침료 좀 쓰러 봐
2: 딘제
1: 제 고고도 담 자나 부고 해야 다 밤에 갈구나시 지주부이나 호피가 출제했으래 차 주주봐 출제차면은 거진에 수수섬의 용말에 대배경 알아서 보고 진중 잡아라야 긴 구서들 이거 말봐 야 지금 그룹은 말이나 된대서도 보고 차와 차상 밤에 주잖아는 보고 긴 거래 말이지
0: 진짜로
1: 양서 잡에는 고베들 서 자다 주지 저 가리네도 봐 양직 지송 지야래 지모도 버든지 용그랬어 진짜 지금 담을 이제 벗어 되고 저기 개 전부 쉬어지지도 그나게 송나시 지금은 이용원의 차에서는 보고 야고 차에서도 미유 집으로 봐 탑에 차에서는 아주 팀은 지금 그나게 된대 손님 밤은 이 쯔시라게 쯔시라게 이스 문제는 보고 쯔비게 된다라고 가라사대 된다래 이스 밤에서는 안 집에 잡으러 가서 이스 아메스나 공화다 지지지 가서 이스 안 되대는 척하러래 보고 좋아하지 않다로
2: 좋아야
1: 문제 칼라지 먼저 찍 찍스는 찍사고요 찍스는 찍사고요 더 보고 좋아하지 않다로 죽어야 된다는데 진짜 춘추진 전에는 지금 나라야 알바만이 그저 얘기 되나 보고 고유 대다서 내 요색 말아
2: 예 믹스가 저 뒤틀 사람 야부지 마 통이나 오늘 찍진 메시지 대단한 저희가 겹지 찍진 로하지 해
0: 주는 거
2: 예 예 예 제가 장 찍선은 믹스 파바바 제선은 아주 당기 되면 이제 전화되면 백카를 차로도 와
0: 카를
2: 이제 다른 한 부를 야제 지금도 자 부 아무 지금에 시에비나 부 롭스 제기 지금도 저 배드 카자 찍이 야 지금도 찍이는 한 다음 자제 아니 야 닌자리야 뭐지 줘요 그래서 닌자 오늘 지금 게임을 난 아무 지금에 시에비나 오징이 뒤쪽 돈나 다로 비셔 단지 부글이 샘샤지 나한테 뉴로 뉴로 지지 디지 라기 니 내가 야부 제스레데 케레지 좀 해베다
0: 돈나
2: 지기 어디스레데 두스는 이들로 침상으로 토약이 내려 여러 봐
1: 지지 맞아 진짜 재미나 부글에 선배나 강해시라 속으로 다 날레 주고 가능해 봐다 아무 베데 자리 버려나 두고 있어서 연구 봐 진이 수수께 하면 이문에 찾아나 자야 부구문에 찾는 찾아 먹갈래 속도가
0: 되지
1: 나 선도야 지 부구 준비 간다 이제 지 용도 더딩하는 지 부구 니지 총을 용배간 넘어시라 좀 하면에 부구 준비 좀 받다 직속으로 직속사스나 코베데 디치 우도 대 부구 간다 저 자원 연부 쇼팅부터 지금 말인데 밤에도 봐 지 슈즈 슈즈 지야야 간도 봐 고요가 또 봐 텐즈 텐즈 지야 되냐 용세브로 봐 아니 선도 마치아슬로 좀도 욕샤브로 봐.
2: 제제.
1: 아니 주고 마치아스도 넘버를도 아니 캐서 지도 잡아도 이제 마치 승민도 가서 진짜 이거도 봐. 지산 자와 총자 있나다 땅 님버 쓰고 말고 코 베드 땅 님버 인스병 님버 요 말에 딜레야 딩메 딘데 집에 걸어야 당부권에 짐어 중에 있나 베드 타직도야 지조야민도 신부고야 숨니리 용도 봐.
0: 제란다 나만년 그다 긴드네가 쪽거 신티가 란리제 땅 토네 소소년장 그 배청 토네 뭐지 소로난 손 토지치 다치 탄조라 대단 뒤네 나 쪽거 계자르르게 아니 드레클린치 된 조조야나
2: 레세 공문이지나 미빈즈 기제시에 단데 저 인빈에 내가 좋은 애진의 수준 안에 배도 오늘 진짜 여러 제스 다 돼서 쉽지 여러 봐. 아 뒤인도 좀 말이야. 아니 네 단도 도스 때도 좀 말은 오늘 진짜 대시 처나다 그코다 제와다 다 이제 단위 잡으러 찍 냄디 가지고 열들에 이내네 오늘 진짜 아주 수준 안 막 오비네네 막 뭐야
0: 그래서
2: 믹스에 아니 자장 비주 참부 써야 돼. 저 지주 다 삼시 써야 돼. 그래서 그것도 아 아주 남진 삼시를 돼. 아니 삼시 써야 돼. 근데 이제 삼시 용으로 쓰다 정말 아니 오늘 이제 디나를 야기 구코. 구코 가르지도 때 이제 구코에서 팔레비는 의미 비주 오늘 그 삼시도 용으로 쓰도 와. 그래서 저는 아주 그냥 주기 계시시도 정말에다 무슨 삼시 용하기 저 집되거나 아니 소소기 전화돼서 야부지 랩톱 찍다 아니 소소 그코티조 가세고 내문에 발랍이나 아니 미 바로 보기 무슨 삼시 제도 요한 찍다 아니 믹세 만족이 소소 마사지 마대지 소소 가르가르지 고도 내내 각상지 제와 세부지 바 뜸비나 문에 지 미피 전이 계시시도 정말에 된다지 타주지 되고 요리 그코지 공토고 요리 디토리아 아니 변도 야부지 용도성도 손자 진행한 저기 단내 기치 중을 하면 저지지 미리 신다기 이제 기 파주 돌리지 않게서 로종 야부지 직다 니니야 수수기 수균나라 마주지 어디다 디다 잡아 레샤 야한테 제간다 실로 로종 제시합대서 겹로리아 수수기 수균기 자와들 마직 수토비제 아니 림식이 수수기 남주기 좋아하는 방우스 비주직 다야지 제 토비이나 아니 오늘 장제기 에 롤링 아부 제비나 즉 김장 다시보 소속 된다에 대해서 차도던 루트바 아니 드레직 차한테 좀 아니 직내 소속 샘기보 아니 드레직이 유림 나라 아니 소속이 메세티 이해나 된다 데미 중요하게 펜도십 좀 도서
0: 들었어 나서 뜨지지
1: 밤에 완전 쓰고 말왜 답이기도 부그링에 가르쳐셔 인심상 계심도디 기함도 다자 보고 원내 자신한 거란 주님아 밤에 가게 롭수디 죽음도가 지산도사 미샤미도사 란도사 디인지미지 지구도 숨기 네네 지 네수디 델하베 콜라야 문지 노나 노스 데랑라 시에베모도 조교메베데 고요야미도 디린 디노스가 계속 디노스가 승원은 보고스님 지도 세상 알아야 이제 스포티 오메나는 지 어디 선한 데 쇼 전부 용도 보고 원에 차시나 말아서 밤에 보고 기계 담보인 있으므로 봐. 지산 김장 남편 주에서 산이 내자 인침 이제 가다 지도 즉시 뒤 얘는 아자 먹고도 군이 니백에 발된 요 나신지는 보고랑 신이 죽긴데 태용 그러 봐. 지산 인침 이제 김장 안에 뭐래야 고유대 어디지 지고도
0: 제라 됐어. 도지치 레라 당한 최괴지 신투가 라네 토네 토 담보는가 주게 다지 세저다 데네게지 소소가 천안다 파지여지다 데르라 소바케 카상주 라소바 나랑 원에 희나 소소로 배 편도 채문을 지시올라 다데야 내사나가 저 자치의 생법을 행제다 소소게 천차의 난자 레가 토네의 난자 된조건 대화 데 토라 비치지 따나 소소라지 만다바지 그 편지 토여사레사 다데야 편토베 야 대시 힘디야 희진이 레라 넘버 2다
4: 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

0: 中央民望关切隆庆联控仪，他的你三九人娘家列在手机推送仪。
1: 세글랜제 공감사 샴라 생규루 냠자리 전쇼주인 텐디 생규루 기능 된조원이
2: 시진핑키 타지스탄키 중통 라호몬타 지메나오고타
1: 시진핑키 부루니 계규 증겜 빌라다 제레나웨 고로
2: 시진핑키 냠지 교초 롭소 센시 직내 직조 기지케블레차 아느니타 제레나오고로
1: 계지 지존에 중국다 어리 운진키 제좀라 체드 토고루 체바다 계급 리뷰 냠레기 뉴바체로 당대 점닝라 티베 망웨 딜링 릉신다 땡기 릉신 능규로 리구 체신베 고르소인
2: 샴팅디 선규르키 낭튜 십진남 세로나
1: 디글리구네 베베니츠 다왕아베체 중인 인기 지로 계급기 주시 시진핑기 비징 미망 송한 침으로 중국으로 개된 점진남와라 패배 터지스 땡기 총통 라후몽다 제민난유 시진핑기 터지스된 랑젠 체대 롱어숨주 송아 코르바타지 계급족 준기 중재 개진 토바라 댄제슈유 시진핑키 편준 갑교를 타지도 제균이 중다 제베 디베 튜닝시 치료지 고유라 균도 지다르 중중 중다 계급니니 남야 수송로 리기 김제 상보다 화삼수미다 편준 이지 집에 조부 상보 락당제대 공배 동외 록다 상보 제인 초니뷰 중국의 터지스 댄기 윤진 김제 계급와르기 자로 냠레 칭이라 민다급바티 계급니뷰 추제 토베 접수 대기 변준 이지 렉바라 응바다 중국의 터지스 댄 미름내 미르파라 저든 용바라 사신 댄베 견인 토뷰 중국 조지 터지스 댄 초와다 냠도 나르베 덤습기 중국의 터지스 댄기 레왕직둠 초과 중교로 끄디 당대 계급니뷰 미말라 디기 티베 치와 준두유 지 댄나유 시진핑키 중국 조지 응어균신 터지스 댄키 랑계급기 계주도 참배 공비기 럼뷰토 규규로 갑교 체규다 터지스 댄초안에 계급기 랑젠다 다왕 댄자제 송종 체규로 갑교 체규인 탈론이 중국 롱아젠 중업에 고추배 로인받다 터지스 댄초지경 니동숨주 탐발료 공기 계급 폐기에 덮주라 뇌쇼유규 꾸디 동신유 초니뷰 뷰제 토베고네 규직 남직 염준 체규 존에도 체대 폐계 탑주 제두 등습 체봤다. 라나소스 폐계 기믹제라 로람 체규. 벤조 뉴소 염래기 폐조 상부 사덴토 동왔다. 염래기 맹은배 톱슈 옹옥된 체대 뉴소 마조기 시균다 뷰제 퇴직도 토르 동규. 존에 남자 라다르 체규로 깨닌 체대 장도 뉴규다. 청진 변조로 직된 총계를 미수증류 소지 염래 야기 당대 천재사두기 군류 치료 동규 미주증 내별의 딩섭도 당대 산의 염래기 비입사르바띠어봤다 계급니비 미망 편준 시도하다 편준 첨둔 용화라 그디 동규 팀진 댄자 염래라 흉룬 겹대 돕슈웅 염바숨라 동디 타지도 당내 튜몽토 서구기 댄닝라 송경체규 中国交际特技是电球，以及冬季看那雪球的各式雪球的职业。

0: 치탕 냠레
1: 치디탕 공피
2: 점링기 티링 카상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세글링게 공함사 샴레 점링기 티링 카상 시베리 세슈예 팅디리 제 남던 초니
5: 중국 서두 라제 아우스트레일리아 지역의 뉴규 점초토 점든 체배고르타
4: 중국 타 네발레 망추 냠레기 디기 예류 서버 잠베고레
5: 콜레시부 초딩 추십 체시 시디가 추 천십 레튼 릭줍스베고로
4: 아프리카 미베 테미 시주기 중국 타 아프리카 냠레기 비세 토웨베게라 군유 서버네메고레
5: 저주다진 메콜러 데티 중국탄 로시 장람 규기 진종탄 타르게 명초르 시베고로
4: 뉴규 냠닝기 슈긴 필리핀 라케베 고르소이
5: 샴러 팅디리 챙기낭 튠 십트남신쇼
4: 시니 예지 총두디네 소니르 외지루니도 냠미 니스루르 아우스트루리에 리데 뉴유 뎀뉴토 중국 킬레기 키리용웨 위슈루라타 뉴소록세 리딘 뉴규 토담 말라지에 짜단 셀사레 유르유 짐카나 중국 킬레기 짐디 듄토 아우스트루리에 킬레미네 자투 루지체네 김장케 로주네 소송 리리기 뉴소타 위슈 로드니 로구 코리예 로소 바르게 초두 탁주 취지 시도 체시 뒤니니니 메지루니도 야메니 서주르 아우스트루리에 리딘 뉴규 짐듄테 니차레 시니로 고츠부타 콜레시비 갸르기투웨 뉴규 케본게 킬레기 투미타 마조치게 시슌키 비리 첸시 미네제 치지니동 하잠 짐듄 나슈유 짐듄 나슈케 킬레 야타 숨줄 하잠게 니뉴 타 뉴소 로슈제 리딘 뉴규제 타주 취시 좀제 사슈 짐듄 쳔시 第六点错脱女所写不贴另忙为其脱举了月奥斯图里亚的余数吞列云图皮给其母他罗归狼阔的冲着夹击的其母提醒怎么里无暇色归给某处列本农皮人空脱了其母他对你三年提给其列他勤仓提为忙为及他的切的为女罗数对母他说吧别去也不切且举了图归了切不出月 중국 킬레기 키리용웨 뉴소 직체 타 말라 젠게 타주 주시티 촘제 균도 타 튀유 스유에 룩슈 예 지킵 지니리 쉐마 양판키 서구 바레 버눔키 링코 파차레 아우스트루 예 로구 랑코르키 칠송 치제 마운트 치니 김창키 로소 요제 타 김주 의뉴 뉴소 고우체 치르치유 뉴소 말라기 마네 차부타 라제 야르게 치마타 뉴니 아우스트루리에 켈레 타 김산 대외 망외 위슈 타 뉴소규 마네 마르동규 진코 뉴규 기아수 신부 링크 계지 협진일 왕통조 예 산에 티게 종미타 켈레게 제주베 수균게 뉴규 링코 덴부미바 무세 퇴비 소르웨 뉴규 사르바레 대외 딩구구유 진코 뉴규 공시에 아우스트루리에 정시 말라규 외소 시지젠케 주시수에 남민조 외워게 뉴규 국공규 저와 책임시 중국 킬레라 시지젠케 마네타 코트지 타테 렌즈 뉴벤 덴버마세 아우스트루리아 소 치케이케 톰라리아 사네티게 초부주니 유테 외고타 태외레 외고네 참어체유리 제주시 아우스트루리에 시나 외실로핀키 위슈타 갸르기 뉴규 수준칸키 군지 도키시 위슈켜콘소 아우스트루리아타 중국 와레 냠레게 멍시 섬유 민가르 뉴규 촘라레 유구 총아테 초니비 로구 랑고르타 위슈 로세 뉴소소 켜푼게 냠레 띵섭토 동규레 구급사르바 중유에 제주부타 도그시 중국 의슈 킬레라 첨리 탱마 진유 유진 콩키 의슈 군교 튕기 타 수주 정규제 코르지 타 두리제 태게 중국 사르들라 박샤 섬샤유 중국 첨리 첨비 능크이케 렌수 강리 타 튜레 시주 디모 튜레 뉴버치 두제게 의슈 소 뉴규 장면 말라 시균 디메가 주규레 튜모 토 구디 당유베 문진 체유 아우스트루리에 리덴 뉴규 렌진 헨조게 우슈 라다레비 갤레무시 아우스트루리아 타 중국 예컴니비 리덴 뉴규 튜레 냠레테 세트 서브리 정신원 바라 체디 게지 냠레규 사네티게 수주 뉴버 체루주 유레 구디단네 뉴규 장메 남자 튜규 체교 소동규 리구 치기 유제 주시
5: 你为罗

0: 워코니 캉키랑데 로인싱카노 무이 드린체도르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아 니 고마티 고데 쳔이나 워캬니 데 모기 돈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룰라 잘라 라라투소 몬티에 그르네 딘디스토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간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 그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기
2: 오레레레 롱진 카바송양레 진가 망히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 진인가
1: 오레 다냐보 길랭야
0: 레레레

0: 포유 감제 인가 사람 거기 포도 안에 속 절지 쪽에 빼만 간로 해결 내서 우리게 내 여기네 특별 긴고 급신 워더 결비 건두 털라 가서 특배 당내 겸네 스파 마이 룽테 털라 룽케 땅 룽어선 시바타고 룽어선네 마우스 베킹 코르탈라 마오타타 룽어세라 룽어수 베킹고 다 로숨 다숨 샤마숨 다 깡코르수젠 데메큐데 라마삼 부캉아 탑티 코마라예 룽테 톱디 콘소숨 데 탐생데 데적 톱디 초중 남제 까봉 톱디 까도 탑베 레용 답디 파라삼부 용테 파라삼부 류베 탑티 게바삭 데미 캠피 카르소 캠피 노르베 샤티 카텐 바라메 룽테 탐데 룽칸도 톰제 룽테 남데 룽테 카톰 틸라 캠디 세페 마직 룽테 레파톤 코르길라 캠디 히잔 르그네 칸도 남제 잠베 야케 몰람 탐토 마긴 칸도 멘카르타 다 칸도 멘제 룽테 톰네 페 마이 룽테 탐도 상아 도지 테카타 랑고옴 다 상아 도지 테카타 데 히반 잠네 켄 쇼토로 닝 탁뱅 안도 키 코르타 비 참베랑 안다 테메 숨네 테메 나도 이레 코르킨 게 고네 테네 라마 상보 강아 나디 칸도 멘제 룽테 나테 롬팜베 쇼게 선바타자 야가르 탁베 kasu tala chidu rumte khonshok tala ledan bene izor tala ben beno ni ke izor tala takhin yara nasr sate hara nasi nubur tala pokta khara karwa khara sagan demda yug ba thume takar yenta yum da takar to da tani yug ba khandom bam je ne cho yi ba takar bo me so ke so chung go lumek chob di tala chung go lumek tola kum ni da yin go me dum kar yi ba sumek le mo ten kar ke da madu lo ye ten kor tom na norber ne sin nan ga tala jang shu lo me lo du gi la ta chin no du lo na tala me za te jung fu gi la yu chan da ta be kin sum tala ur gi pe ma jum ni te je ne ram khan 롱태탐다 마균칸도 진즈톤네
1: 마지저이는 먼저 표 메시지 로가지 자조다 담비기 방주 망주 중지지 몇도 동저지 인스시에서 다디 나네 테사게르 동디 먼저 더디 전 아이유난 게 다이다 공해난 게 스디 디데지 차요 디인스게야 진전 가르려서 좀 다른 은 차샤서는 리중 레리기 처도 테사게르 중디라 전비는 게 중지 냥아기 제보 제수 된데지 차요 테사게르 중디 다지 광장 스네가 최강 게 장디라 때디 좀 기사게르 중 피외기 침부 이게 동장다 제스는 증거 요리 개인지 중재 영향이 대부 인스 등재 지시요. 니네 기사 대비 중기네 나의 지도기 다 지금 지시지 막둥기 롬로회 변조기 지시지 지신 망쇠다 폐기다 중지 교제 그게 또 신주 체계수는 제시 전단의 가장 기침 보여 개인도 좀 기사 대비 중기 전단지 제자 근류기 중심 스티지기 숨내 차이와 이는 야가기 망하 바랏네 독주의 라마니아 독주의 디시 다지 시라게 중주년아 동주 육이도를 크는 다디 피제도에 요마 풍송 처부도에 요마 왕주 중부 망부 디제 디기 중동주 시에 용주 좀 대사제베 중디 도동의 풍송송 지도 지도도 두기 요래라 반단계에 지만 지만도 두기 요래 디인디 디 다지 대사제베 중기냐 진단 친구 찍죠

다음 목포기라 링카케 사마사다 타게 롱카보 사마산주 세바 대지 돈을 경고 소베 돈을 링카르 링카르데나라 또 또미 파탐 잠맹니케 유드 프로브잔니케 라바톰 데라 스타 쇼게링 링티게 라소바 탐티라 오티라 게 착파 샘볼라 차르베 델레 넴바파고게 보고 컴슈 돈네게 체티 코마 샤페게 오보 오 뭉이 모르토게 신데 텐다타 비윌라 컴데 메자 쇼잔케 테바 데반 타쿄케 타 오네 타 데반 타쿄케 다포 세답 샤잔케 키바 뇽송 타쿄케 삼모 돈루타 고바타 잠보 요테 꾸나 체바타 뷰 차킹가 다 네케 유베게 칸 타나 파라마라 남제케 곤체 속선 보 곰딩가 다 휴킹게 고메 다 퍼레레 켄다라 네쿠라 습 탐바 파스 폼 제바타 까바 치미 바드 세시킹게 고 마이 스페케 롱다 쳔쳔메게 테야케 모도블라 톱킹게 고메 쇼셴 보 까바 만보라세 룹시 듬타르레게 아메케 파람테 켄타 듬타르레게 탐베게 슈키 키와 데존카 라마 남제케 롱다 예담 남제케 오도자 포로제케 뉴톱케 슈휴 키발라 데친중바 쿰데 담던 로베아트 탁폭탈 톱게 가수 탁고 그 초롱나 바솔라 르과냐다 게톱 게토르 레킴데 퍼킨지 바탄데 따로체게 안라 게르보테 타하 오미고 오미케 고도라 인둥 통게 곰발라 원나 라마 문달 본코 테마르디 타 폰수라 마타다다 까지 총롭 게르보 콘둘라 담베케 초큐킨게 고네 소상보고 딱케 요한테 히르파 로루 컨데믹 탑케럽 그 준주게 믹파 탐세이라 원 준주건 토토 토파 탐세이라 롱오랑케 세킹게 고네 까와체시 로마 세킹게 고네 티네 까탁 수진 리베 토킹게 고네 테네 레게 쿠왕나돌라 릉시케 템바킨 키뷰케 뽕로란디 산제케 템바킨 드릉 참나파 야노 초동고 수크 템베링디 쿠인도 코고베케 텐디 리코란 진데르 쿰나 까자 데톤시네 레탄다 돔네 테네 링거케 섬디시네 디베게 칸네 샤말레람 디베 파난데케 산나 판남제케 까곤달란지 다 파제르보케 숨피나코케 산발라 loja rega rilla ka rega lola gilmeyli losung losung tan losung samsung korgu mibia lenkarbo ka temba yadar jimbia ta ngege pechung ba yila lege koja ka shamam

0: 토토 사변년대 시그즈 근거 치라골이나라 폴루트비 치나당 치니거치 치 년이 하지 근거
1: 네 다 다와리라 지단기 인조와 사주메라고 캄케 제조리도 네 베다선 반달 찬소나 제라 단달 인조와 메추 캄케 치비 요체 칼랑소파마 나히 차랑주도 치 세브라 치 소암네 뱀바타 무머 조커 토미덴 좀비 돌랑다 치 니니라 파산첸 도서 라과네피 뚜엽장 루프 사코토 카와 포용 소블라 도제 다 다와 소반디 인조와 캄케 제조리고 고 매치니 캄케 제시도 줌치 텔라티니 요체라 칼랑소파 망주데 제티네 나히 차랑주도 제주드니 드네 므서게 치 소암네 뱀바타 무머 조커 토미덴 좀비 돌랑다 치 니니 파산겐 도서 라과네피 뚜엽장 루프 사코토 카와 포용 소블라 도제 카와 포용 소브지키 도고지 소리제 텐테텐코즈도
0: 제제 테이나 베다 선바카 시인 바티콜 히나라 치 섬 예, 거, 저, 주지, 조지, 녀혀, 녀지, 녀니, 녀여, 녀둥, 녀지 꼴라 인인지 큰거 공리나 언니가 배다 선박에 다신 도디셔서고 샴라 드링크 자가 치셔 꼴라 모르는 도디시나
1: 드네 다 트랭키 자가 집조시나 드레네 부 메탈로 다와 선비 치바니 스트로 지당가 비 치죽소 리자 락바 까마 톰투 중투 매치 추친두 요바 왕보 봄도 해다 하치성도 드레 남고나 카지 남고리 마루 추조 다 시루 추송가 바니라 도스탄 칼 사니 베츠니히 드 자포브 중투 촐라 나니 베츠니히 지 자파사 중투 사치 예니 베츠니히 고치피 남가 자뱀바 중투 살라 테인디 부조로토 휴처

0: 당 공제 딘템 나초당 니당 류용샤줄 쉐람당
1: 니제 딘츠르 니제 쮸테소 디탄 람드엔 닌친드니레
0: 다다 싱구 추비 레친데나 베존 롱친 닌친 레콘 캄기 롱친자 디탄 람드엔 시비 레친디레

0: Singanaba, Tando Conky Long Chincha, Deton Long Tinshiba Lechin on Tadi Zebi, Nundian Chasun Shusarzon, Lechincha Zonding Ginkarawa, Dinzi Jujuntong, Shoshi Chinga King, Pobatendu, Nindamba, Dinzi Jujunche, Talinja Demo.
1: Düser Sanjur
2: Düser Sanjura
1: Senga Namba Zuo, Kung Kong Zuo, Shala Düser Sanjur Ninda Shayan, Jesse Junior Nanja, Tudro, Jako Jet, Jiki Jinping, Ki, Beijing Momo Zuko Chimala, Nyanja Janzu, Chinla Raisan, Zanzo Ji, Jicho Lene, Mania Don, Jatinuari, Hi Jinping, Ki, Tungo Tsuji, Nyanja Janzu, Chinla Raisan, Zanzo Ji, Lekala, Jujur Hata Zede, Tsu Nipon Zalan Hide Sunjong Don, Kola Shubo, Peje Yunjara Kundi Donjiti, Leka Mumbo Zeye, Tungo Tsuji, Nyanja Janzu, Chinla Raisan, Zanzo Wara, Tojo Nyanja Tanzo Zede, Zalan Jako Koka, Momola, Pimba Kunle, Tinde Yeji Sambari. 这次九年年间，作者贾克杰主义习近平给北京某某总统签完了中国的家电创作动画的配备，他去市政局甚至黑猫党亚猫农闲，从宁波瓦拉张天一内亲戚那天两年前也要把的习近平给中国他去市政东娘的单位草东北中塔瓦联网集团主办的爹爹贾克尼家某某拉平地站的业绩上班的。这次九年年间，作者贾克杰主义习近平给 Beijing Momo Tsongko Chimala, Tungra Nguyo Tsongda Pepe, Pone Le, Lase, Pala Tung, Njati Nwari. Ndolo Nga, Jako Nyewarji, Tsundre Zonye Lo Sanji Songarkoa Lo He Yen Yen, Nyongzai Chewe, Jaji Tuba La, Ka Tsuko, Tsu Nipo, Tungko Tung, Pala Ne, Lengon Jiten Tsoba, Trinjira Nete Zede, Toju Beheo Chera Tunga Tung, Tienyira Nyangli Souta, Tungtu, Sakla, Hidye Tinhan Yungji, Tungnu Dewe Moa, Jien Guhi Sambari. Chibi Poye, Jisi Junye Nya, Sanjin Tengra, Tsuda Tsune, 中世家同学困难跟上这边凭着我这农业就让您从年二楼龙角板的家用家中世的切割了姐姐家家各家国主什么东以前进家同学困难来着我开家的中世门不着就是家家等级天气什么东总共几家多等姐姐家家等级天气三一把的就到那边去九年年的家用家能够给些年末听九级八等一把东天年家用家能够给些年末东能够给些这个掌握了家结果做我江西星期 年终中间的大变现，大厅家结果浓，梦用家店家用着老新出发动，年过开始了家没想给为自己住着在内，年过开始了家现在吃到东西吃到东西吧的。这些九年年，咱俩彻底装作家就叫奶奶，听见协议，黑天里头当着我也被，只见行的也是大经济，没拿出定自己，天口一千点为结尾，让你天边弄着天没，日夜来电打当差没被，你把这呢，将就是让过开业
3: 年八十八天三级也八日，这次九年年俄罗斯深圳籍三级专业培训考级，三级用着中的沃土，有人接托级者俄罗斯马上就业我给的姐姐家的别位，没上马店子姐你就住出去也八日，一人住宿家价格定价东，甚至是有二零级人走吧，有那些来这一，这次九年年这两天就多，感谢一人了还有六个部级。
1: 要靠着自己，加强各级班的托儿童的研习结班的。这次九年年，也是那届加上马给三十八万元呢。第三遍上课开业农，也是那马帮给老板呢，了解到马教个抓起把新疆阿姐老张十八马子，老板呢将集体直播动给门面集团几家老张多一班的。就当阿边，这九年年呢，家用宁古开始年末，我们就接班一班东。
3: 龙江家萨克勒考给中家用家宁古开始年末总结为结果拿出毕业一百里，拉萨中家的托萨克勒宁古科萨拉王府级总级级龙科人九十拉用用家宁古年末值的结果表达东，结果农龙庄天刚东结尾查东拿出了咋东，农西数清吧，等级点击小一百里，结果别了的来点别轻松给苏龙笔记接东东，免些越级笔记接东了一百里。
1: 龙江家萨克勒银行给都接到这个机构表一百里，这些九年年间，俺做罗南姐姐申请东龙江中，中介的接招给张瑞培姐娘的邻座级别的结果东，公众张瑞个娘侬，多少级别的，罗南张瑞托尼乌给培姐介绍上月，张家出的我结果拉萨兰国出版的，结果别了的，重庆东市场关注关系云南培姐姐申请东龙江中，中介的接招给张伯伯听说家土木东张瑞开吧，第一眼拉些张伯伯土木书，娘们等咱们呢，娘娘别的东，娘娘过另外的，这些介绍呢，今天年把了，公墓做一只中介，家在总统库马拉总，中墓总介绍姐姐妈子。 加接种热动，昨天中午中，昨天几日收拾，张家村的几个别人，三月五日，别家丁部干部罗九人也同接到旁边没来接，又说了，中些大姐家南巴沙巴接了，坚持几件把哩，三个南巴组，听的都是三千年代学者了。
3: 남사 고리 찬지자라 사커티지라 루딘주
4: 이일람도라 사든바 까나티지야 로토조
3: 베젠 라토
4: 베젠이 튜린치
5: 생기나바초 공감사 다다네 베조 롱찬년 체레카 칸기 롱찬지 부지 로토쇼지 되수리 샤암라 부랑조 좀 미츠카 나베카지 김조소의 좀레 나위 부지 로토라 예정네 부메다 류 다와순비 다키타 자크 집조코 무튼도도 제혀리로 자키랑니
6: 제제 딩코위 기타라 예팀바 여가나비 냐와양고 응조 루크첨 제티 연진 초보다다 치와 지 예사세 체영아 자연니 랑디 우톱 나형치 취시 제체 점긴 페르 년치당 보 조모 냐낭 소제 사글라 체딩 고조 나디 제장바당 대민제 행지 소라 세션 응고 샤괴즈 근거 지 예사세 체영아 자연니 랑디 우톱 좀 배다 선바가 우통고 주신가 等你 人民
5: 사자이나라 수족이 내게 홍고 강래시에 창마지 토바다 송토바 샤히 제탑지 시구바다 자탕 도촌제도다 모소 장자 된답지 자라 송접소 르퍼샤구 치종아 체인가자 니니 치주로 체인가자 예퍼 니마나 타베다 송바기 치바 주니 송커파가 가창가니 단지 챕 주니 기나니 로그 챔 손시다오 니챔 티나 송도 다와 리레 답다 안잠다 쪽조르레 달티나네 베다 송반디 답다티 쪽브리다오 테네 베다 송바기 치 주니네 베다 예바기 치 주니 발라 본토 카나 키시나 본토 데 샬키다오 테네 몬테도 로코트 리브치스레도 협사토 수족 내지 공고 가네시에 창마치 토바다 송 토바 샤히 제탑제시 그바타 자타토 촌제도다 모소장자 듄뎁치 자라 송접솔럭 버샤 그지 다티나라 조 녹바기 수조 에나리 자라 에나리 데길라 송접다 공고 간지조 그메 콜라탱고 주다오 테네 치종아 체 응아자 니니 치주로 체 응아자 예발 니나 키다오 두수르샤야나
6: 진예 효랑 강아자 니니 지타미 장강신 저첸베 신군 데브진 커슈클랩 딘데르시치 랑종서 첸데제 힌카 남데진 난데신비 힌카 카가 시발라 신유기 샤텔루사라 뒤토도 사변 닌데 시바당 근데로도 문티 다니 여보샤구 나히르 군노 심포니마 제헤디 넘니 샤드저 로조니도 하치샹데 로지 참당 장탈니 예람샹히르 不如这笔在我当你个切切你也算你拉这个等你那边的松巴克切你也有浪个那些你呢其他米人刚新做的其他马克对的了开心个点这一呢点这先切让就是现在这新看他们的人在共同去把弄一人个俺的先比新看卡克西巴拉新就个下特绿色的对头的

조남초 뇌라 지등근이 응고 제다 시급이 고신소 대야기나 뒤에미나 개콩치니 룽조야 보용아 시급바다 대다시니 캄비난가 칼룽라 라인치 두세뇌바 튼토바다 니나 정고 민카 제규 전통가 근이 참마 정고 민카 제규 여바다 캐규여비 고니 마탈라 딘비 랑그 닝고 니바 키로 동진나 닝고 나초 응고 시비 르치 조 임바다 랑고 랑게 딘비 정고 민칸나 괴닝고비 타히 야휴히시 선나 최딘치 공히 야부 냐바시그 디나 지디치 괴닝 응고 시비 가자히시 로존다 초위 고유 가거 장자라 준초시디 하큐 잡다 로고바 那里是把所来学比学吧张三也不学个吧当整个当年起大都给我当这话你妈说我的学个也呢如果用的学的你个女吧接着动个这个儿迷族不你到了去年学忙为干一笔大大族不了用的学比国家也学习你爹爹和尊起旅行那学吧当是忙着学你看龙随吧我个吧当 地村，李家当我随地村，各地农村写个把地写个，找难错。光写把地呢，决定过年过节大写个笔过写。

조남초 향나 랑코나 되가 미츠니 나소 제주 미비 고신쇼 랑코나 되가 미츠니 나소 제나 미즈의 데타다 덴자니가 뇌치 차켄유 디진친나 랑콘 조시 시비가 동고 주바당 다도 동와 조스 동와 카카바 소시가 미 짐바 서위 안초오 가데 로버트 니처 템바이나 히조 뉴비 게티니도 양다비 단가당 최바 시토미 왠자 미즈니 안소 제바당 야나 니도 로비가스 닌카 치치 머치 닌텐치 샤타 베타 차와시 yin'a langkong zhu xie xie bi ga su zhang gu kiwi ga de mi zu bu yun xin zhang gu kiwi le bi cha za rin kun xin ni ngu na wa dang zi tong lang ba xie mi lang ba na wa wo wa su ji ni da tun qi yu bi langkong na du ga mi zu ni nga su jia cha ju mi bi zhin gu xie jun yin zhu wu nam cu gong xie ba di na langkong na du ga mi zu ni nga su jia ju mi bi gu di shi

0: Bejong Longqing Yinqing Liko, Tangi Longqing Zhe, Sibi Lang Yi Qibi Lianqing, Sibi Lang Yi.
1: Manzu Lianqing.
0: Tina Namado, Lochon Chubu Chumu Yoda, Gunkansu, Tiananji, Dada Ningu Chubin Lin Tintina, Bejong Longqing Yinqing Liko, Tangi Longqing Zhe, Sibi Lang Yi Qibi Lianqing Tiji. 德仁哥,西比兰学习对策呢,西比主播多,西比中业,我的米泽基南斯林前送着这些个,向来西青农的念书。
2: 西比主播
0: 南南巴多罗昌卓波卓波约的德仁格西比卓波西比南斯林亲奴南军川奴普多兄母一个牛约的拉宁格那擦普拉维国的这回之行帕玛约的个牛约拉东连着的杰连着西南德南达格杰人格卓龙啊银巴里 파르치와 산노 시참모마제 도뇨요지마시 뇨요데라 동제 몽부제시드나 뇨요데라 카습시데메리가 존지 냠보마제 몽힌가 파마요데가 뇨요데라 난준츠와노 동제 몽부제시나 샹제 싱칸네던테라 눈슌트비 니카 첸보유힌가 담본데이나 뉴욕의 주시리가 시가 차린 인카 첨부 유행가 파마카히가 뉴욕의 마리사도 마리사 제이나 동제 이제 이팅가 전제시나 뉴욕의 그 협반이 두부 문용의 치도 요차타나 요도 지시타나 지히행가 파마요의 그 뉴욕의 라오마시나 마리사도 마리사 디기레나 牛肉的了军心喜内陆喜的牛肉了罗素这个性格这么是的牛肉的个帕玛肉的个你动力又是切多天机马拉当容我们这一下多我们这一下人用呢对牛肉的个帕玛肉的了军心等着于人不接受呢的牛肉的了哦军心里个公司你不忘记强的性格但你们这一呢先请我查理个你看前不有性格
3: 준도다
0: 준도 니종가 존라 통촌도 신청와 차바 이용기 니스롱가 인가 첨부 여행가 뇨드나마 제다 천리 행가스나 마치아 제제더니 더 롱롱가 산노 도메 힐리 제도 십지도 다지임 힐리 던디지 찬행가 손반자이나 뉴욕의 개찰 희뇽신다 개장도 더가 차리가 인가 첨부 여행가 난준다 포도쇼 모이가 뉴욕의라 개장 로바 메비가 천안제 공신가 라바도 뜸머힌가 지라 파마요드가 뉴욕의 동나 뉴욕의 다 롱니가 뉴효라 태총도 롱니 탓도부지 리사와는 다 뉴욕의 친다요드도 기긴요드 다 로바요 냐벌라 기차 히조라 먹가 린자도 다 조보충총마요도 제모지지 먹가와 다 롱롱소소 기차도 더 가와도 기차 몸보모 히리가 다 히까지 장리힌가 日本人呢的 纽约的容西欧洲草查理个人家亲不有性格亲他有的个纽约了南军川农不接动杰西呢纽约的啦三路古都东拉行的纽约的三家人了准着连着多都老站的主用老站不处理等着一的帕玛有的啦看来老连着多帕玛有个看不念的等着他念日里念日容西欧洲亲不接强的性格 当我们这一呢纽约的生产企划查理个人家全部有性格其他可以个当纽约了距离个热的头部这么有性格纽约的短额性女巴黎给性格了纽约个生产库部的几部这么解冻的性格
3: tenzhe yindu nyoyo senche chenpo ma jeje sen mdewa chalika ninka chenpo yo hinka. Pama yo dega nyoyo la nyeche jilin jado dongche yili ka tahi digi ka nidun taji ye matoppa ma zi taro nyoyo ka senhyo te la nyoshin chenpo je po hinka. Tenzhe yindu mogi nanjun chwa no pama yo dega nyoyo la loso jadu sunu me li 南军人不马过你他是杨大伯马姐牛丸呢他是老鼠也没马姐这个行格等我给个南军个穿了牛丸的老鼠姐对你是接连着多东来接连的个他是哦没学习呢也行格他们是他牛丸了生个铁了是老用铁了是可是这铁了那学么是平头球也行格 지난번에도 로촌조고조모여다 늘라 난주초하노 포토쇼모에가 뇨여다라 힌가나차 폴라위고다시바힘

0: 아미다베키 우쿠
1: 라카
0: 포모디 텐제 참심친
1: 탈아 탈아 뭐 유마사
0: 아 지비오디니 포모민 저거 텐제 유목하네 이스이
1: 탈아 뭐만에 유마사카
0: 말해 이제
1: 뭐네 레사체
0: 아 지다 비오디 되수아제
1: 탈아 맥규모 니세토디스 야당
0: 아라제 유 초만디니 이게 뭘 쓰기 중에 열베다 니
2: 가치다
3: 당제 샬라 주야 젠가 셰가 남라 샬로
1: 그바 송자 초제 마셰자 빈조조다 냠보 마라 조토 마손 제자 샤다이다 냐다
0: 저 제가 가르치고 그래
1: 동산의 자고다
0: 알레 냐오나
1: 하고 도리 인서기 멜로
0: 와

0: 까매 코르조 라떼나 다 뒤라 밥샤 쇼르 와
1: 셈림 난다 어찌 그게 칭탈이 그게 그매
2: 따바오 개뇨가 라지체 아르바오 중간나라치 저규메 배산시야 총계난라쇼고종가치
1: 바오 나 도기 바오 도기제
0: 네 자꾸 쓰긴지 바오

0: 또 줘. 지단냠도 줘. 저저 고치.
1: 아, 종아.
0: 저저랑 게 작제시면 뭔 당고.
1: 종아. 종아나 쪽지샤. 아, 야. 후후후후 짝짝짝짝짝짝. 누구게 삽잖아. 좁게 쉬마. 야, 야. 디스코.
0: 아라. 이 아시제 할 줄 알았다.
1: 걔랑 두둑 제가 어우야 그럼 말해.
0: 아, 진짜 그 좀 좀 같이 오르베. 근데 이제 차르 심심 챘랑라요.
1: 그래.
0: 차르 심심 챘랑랑.
1: 때문에 민원에라 차르 심심 장장장사.
0: 장장장사가 그래네.
1: 차르 심심 당나 장장장마도 제나나 과유 그래.
0: 다다다다 힘 받쳐 힘 받쳐. 강달 때문에 티나리아 이핀다 허수환기 지동거시오.
1: 어제 수환 나랑 가고 예봐. 자가 두개네.
0: 이피. 나무에 강 갑시다요. 얘 라장배 지동대야. 예, 괜매다.
1: 어, 약주 허무팅. 하다 내 조가 민야래. 아니 도스 가봐 챘나? 가봐 용그래.
0: 얘 나 며칠치 부비. 장게 진짜 맞았다 응고.
1: 나보고 총. 许先生 나 白素贞. 주의를 쓰게 동안.
0: 나 주의 내래. 얘 가봐 챘.
1: 나 가봐 만나러. 아니 샤르조 진내 유네 누 파조링라 최슈가 조니 잡아지.
0: 아니 냠도 용가 오나.
1: 그런 소인다.
0: 나랑 바바이다.
1: 아지 소도라. 네 카레람네 마 퇴제 숨네 용부도 가야니.
0: 나 간제 튀고 그러베니. 그런 게 때문에 가. 퇴제 시도 와.
1: 알아. 공개 최네 매바시. 뭐네 이 더도 때문에 처부 속도 와다.
0: 알레 카레 어벨.
1: 졸로 용모 교셈 다글라미 그 껴벨라 타다보다 차대 나름 게다 주고 배경 거주도 비 소라면도 티전라모 강조 끄네 졸레라 소바 척도 왔다.
0: 하다 뭐네리 뭐네리. 다 때문에 대소 니 찍네 미기 때문에 라 니네 셈주 롱추 라르다.
1: 제 더도가 남주 나라 때 제 벽개기 룽지디 니디 삼려나 초소소르지 지게가네.
0: 元朝龙亲年轻烈空银元朝龙亲年轻烈空银年阳婆娘年阳婆娘米脚的南大三级几颗烈天白水面这碗三级大几脚年白养鸡血军呢年些你都南级巧素心什么不连接公康山等到千年三十八的你平常米马滚脚龙亲烈空银干嘛古脚一百年阳婆娘天冬烈在的给谁家人给你们滚脚当找不出门那么了咋这是不是当古古那天刚刚到就是那儿当就是都写帮他的烈火脚
1: 俺们送哪去？俺们三伯伯看啥？哎，给他看啥？给他等他写吧，肯定中不了了。俺们看吧，哪个能解决了？来，是。他现在想不起路线的，给他说平安年吧。想不起路线的，阿里八七，暗七，竹七，乌七，阴七，庄七，想不起。 아니 씨 어떻게 해 피해 이겨라.
0: 레스 레스 레스. 다치나 키란한테 누시 가면 신배 소에 연나.
1: 매매 가라. 진짜 쉬셔.
0: 레스 레스 레스 레스. 올레 샘보 보고 감사.
1: 어 걔라 감사하라.
0: 걔라 셔바 근데 중요.
1: 너지 가봐 시간들이 개그여라.
0: 레스 레스. 다치나 샴지 루셰디 걔랑 소피나 녀임바.
1: 샴지 루셰디 다게 레서 옆에 전라체. 로가르 옆에 양라체. 공부르 옆에 왕라체. 참도르 옆에 또라체. 양도르 옆에 다라체 빼남리 옆에 빼라체 다게 아주 중라 어떻게 이래 뒤지나
0: 레스 안테 누신 베스메 이벨레
1: 에 더도 에 게 미야나라 쿠스나 투자 나스로 아티 로타르 디나 예가라 슈초
0: 레스 에 슈데 자고 알레 세바 부쿠 캄사
1: 오케이 캄사
0: 아 지난 단에 세바 근데 중국에 날
1: 또 나 가봐 낙초네 자티오
0: 레스 다 전에 샴피 부셔디 기나 수피나 녀바
1: 오케이 또내 셰츠 담아 띠래 에레
0: 알레 다치는 계란게 숨쉬에 가르쳐지나요
1: 에 동아 아부 좁아 조지요 어디 동래이
0: 레스 다치는 계란게 둠부치 시단으로 나
1: 알았어 오케 예민라 아쿠 좁아시 내 사이에 샤다마다 튀다 게게게 좁으다 좁으다 게임 소티게 게게 에 땅아 아쿠 좁아 동래메
0: 제나
1: 나 저글로지 동래이
0: 레슬레세 다친 계란 게 되죠 덤진난지 덤부치 시단으로나
1: 라소게 라소 세리달라 레미타 레미타 몰로 슈티 몰로 슈티게 다가세 동래네 또 개죠 체링게
0: 어 개능 말이
1: 라소게 체링게
0: 선볼 현재 샴라이나 공기 세무분의 류균 남배 루시 정말인진 강한 시바디 세로나 어제나 드리기 레전 수상 다가 서인 아주 재미를 제나 양자 제초 없지
1: 서도라 ngone miki tyuje da nawe phuram du jurbe leje du zoni nga zo gadu ge garo dukdu ge duro jodu ge joro dedu ge dero yago chere du ga
0: ngone ta ga ran re phyoge ge nongchin da nyenchin de zoe nga zo mangzo ge chwalya zo na si da jin yor da
1: ta ra re ta chena ngani ge juje be garap khona zo lob chong shu ju da ma wo tyu zo na lo la ngani ge zam ja kang ma ma nyen je da long je juje chen je da xian jie yong wei nen du shu yin da
0: ta ga ran re

안타 지샤비 열타 아니 저직 샤와테니도 다키지 더히 바데가 아니 카카소소데 사와땡거 데인들 나이니 바세야테 콘디케 말리 드니 샤위에다 샤안지 남바소소 만리 바르니 제글 자 쪼데 체리세디 아니 샤위 열테 템비 나이 아 나이니 바세들 쪼 샤위 열테 템비 나이 고케샤 트음 가살라 간데 트세디 샤위 열테 트기오라 렌자우디서 나방데 트세 쪼 나방데 제 드니 스마데 체리제 나이 스마데 아 쪼 치아 체리다 시바보데 다 간데 트세나 나바데 트나 뭐나 스이티 스이티 세운데 정케도 그 파케샤데 정케도 그 나방의 증개인지 십바보도 쓰인 바도 깨샤트기어와. 대우들 렌자게도 그냥 개개지 지세요 깨샤트는지 렌자방이나 개개지 지히비가슬라 지히비샤와대당 개개세야티니지 바로 가야다 자꾸 지히비 체드 샤와대라 떼니 개개때는 증개 십바보인바. 지히바대 개개인 그 샤와인바. 이는 십바보도 샤와니 나방만들어 소소 제규. 대 나니자 나이스만도 쪼드지는 아니 십바보도 비긴나이 자디오. 대처리세 딜러니 나이스만바티. 아디 나이 선바세들 쪼치 아니 나도 뒤지 시다세야티 제바보데 비 나이데시 데네 나이 예바리 타 나이 예바디 오 저사 나방이스 정케네 게게인스 저진 고르히비 이게디스 원나 치시르티스 치시르티스 치시르티스들 드비 기바데 저겨 봐 쳐줘 왔더니 게게 나바도 이게 드비 기바 쳐야나 스테리 디 치시르티스는 계속 저 용디로 다텔라 렌제 게도 게페나 로마나나 바차데 미시르티스 오 헬 년케 줄 로마데서 그 생근노나 바차데 때무르지 용이 셔드는 아니 개개인 칸이 해봐자면 막 나방 토드는 있을 때니 이게 뒤바래야. 뒤는 뒤가슬라 뒤 히바 샤와도 이제 귀바도 땡겨. 귀바도 치리잖아. 로만나라 바차 땡 셔르 세니. 바차 땡비 치 바차 땡비 셔르 바차 땡비 그 땡드 바차 땡비 그 렛츠 귀바서 이제 자디잖아. 어 뒤에 뒤슬라 바차 땡부 땡바테 귀바르 뒤세야데 샤와리. 뒤는 샤와도 귀바니디야. 바로 그더니 라다도 그 아니 치바데니 만드바 소소 녀규 디인들 나이기바 기셰들 쪼데 귀바데미 나이 샤바데 귀바데미 나이 데네 나이 나바데 체리제 나이 나바데 가서 윤군사 겨와 디인 뜻을 빼나 다 공디 이게 답을 처만 이게 때 간이 눈이 만데 간이 인데 세들 이게 된 대사도 가난이 만데 내 자우들 이게 칸인데 저 하시도 이게 칸인데 해서나 아니 내 내사 때 가난이 만데 바리잖아 아니 칸은 눈이 마이 답 이게 답에서 만데 디네 이게 드라만 된사 쿵다포테 카임바 디가슬라 나잉아바 중군자데 데니 중군세딜 중사지 쿵사난다 야나 중사지 옛데다 데리 슈응기 취데니데 만디바 소소 녀규 칸인 데 히비가서 니드메나 칸네세 론로레 칸네세 우디스는 가서 디지 다 만나서 바던 가서 디지 칸네 디 향데야라 들 고알로니 니카 이제 칸인 데세 니다텔라 데니 어 네비기 샤테 가난 마 우마르이잖아 칸 디미드 뉴기나 뉴진이 만리 빠른 게 봐. 데 쪼데 지르나. 뉴사 그 콩띠 비게 나야. 다른 뉴공세게. 뉴지 콩띠 비 나야 다른 뉴고. 데 나이 주바데 지르세 데 다 나이 주반 제다 쪼 자땡. 다 배차게나. 이게 데 강그레스. 이게 데 강그레스. 저우디스라. 다 렌자게 지게 또 배지 이게레스. 렌데 잡아이나. 아니 이게 데 방 배니 바로 좀 자지. 이게 데 아니 소비 이게 많이 봐. 이르그 이게 많이 봐. 뇽게 이게 많이 봐. 이게 또 관계 얘기 많이 했어. 배지 얘기. 뒤들 가야다 짜기고 쥐어서야 대접하다라 되니 배당 이게 되니 바로 이제하다 되니. 이제하다 싸겨. 뒤들 나의 주반 대자서 되니 제와시아서 제일당 제지 치더니는 만지바 소소 치바 얘기. 뒤 나는 이제 쪼 대자서야 되니까 이제스 열대 되니. 제조 되니 나야 되지라 대자서. 근데 그놈 배지 얘기 쪼 벨리야. 되니 딩바지 처리해서 됐다. 딩바데 나이 딩바. 나이 딩바다는 거 나이 딩바. 니 요새겨. 니지 옅어 된 거. 빼나 이게 가나 진두. 계좌 지르는 이게 가나 진두. 세운티스라. 이게 나방도 진두. 레데르 잡아이나. 오. 이게 때 진이 요사크. 옅어 된 거. 이게 니사 야나 이즈도 요사크. 아, 옅. 야나 니데 가나 이래서 되. 효고 토도 많이 봐. 이게 그 토도 진이 요바. 근데 진둑스 비카슬라 진이 요비테. 이게 나바트 지 히비가서 누드 메나 나이니바 창로고 나방도 도들이 이게 집이 샤시바 땡겨 봐. 근데 딘두스데 딘이 옆이 땡겨 옆아. 그나 요즈네 나방도 도도 옆아. 나방도 도 강 요즈네 이게 옆아. 딘디스로 니 요즈 디스로 땡사 그 여다 땡자 그 치되니도 만디바 소소는 얘기요. 쪼데 처리잖아. 아 땡지 여데 땡빈 나이. 드네 나이 뒤바 끝나는 가서 다 체크업 저 줘라. 체크업 쪼 디세 땡겨. 근데 남지 이게 뒤에나 남지세 디세 저 총도 당부 가스 지스 총도 당부 가스 지스 이거 쓰라 총도 당비 값 쓰지 사기지 쓰세요
나이게 체인지 잡아 될 때니

이 아로예 시바디 심바보 딘지자보여 라살레요 비 조보 탄지라 벌레지 샹라 찬도 바효 존도 요비 심바보 바상와모여 강게롱치자 신두용르 퍼빌레지 자시카다 시바디 냐드제니고

0: 워코니 칸키랑데 로인 신카 노르 무이 드린 제도르 시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든지 고쇼
2: 아 니 고마디 고데 쳔이나
1: 워향이 데 모기 도조 사쇼 가사카게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도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든지 인두 레센트 오마야모 요스케 데 나초 이그르니 난다 조타그르니 수준그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그히
2: 오레레레 롱진 카바 송야레 진가 마히 초도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 진인가
1: 오레 다냐보티 렌야
0: 레레레